0: 어디 바로 오죽기도매
1: 너 바로 맞다노 가래 맞동아 야망아
0: Enrico, Enrico!
1: Ah, ya, ya, cachito!
0: Enrico, ni alegre!

여기서 우리는 마음 나가 여기서 우리는 애걸함 나가 그만이 미안해 음악에 그는 그만이 좀 미안 너로 해 얼마 그만이 좀 미안해요 내 말할 이유 뭐로 보여주세요 I'm not going to be able to do that.

0: 안철린 제마 제마에레 외와 아제마에레 아조니 티아셈보에레 조닌 제마 티아셈보에레 우메 셈보에레 마누엘 자무로바 마누엘 조셈 푸야 푸야 차로체가 mapenzi damu
1: ojisulwe ojisulwe ojisulwe ndani ya rumba ojijokotnyara bandu ojisulwe salimio kuyo misela